본 산이 들어 원우 와겐 사랑 거기 암 갖다 놓았다 이쁘긴데 대리가 요 너나기나 뭐 도관을 갖다 놓았다 이 망스 바가리게 도관 뭐 요 안에 이데 나위 다 능어라 요한 메모리 FM 89 보이 9 에는 데이터가 나가 이슈원 보위 안아 갖다 보이 메드는 원 뭐네 버데 뭐 갖다 보아라 기리 바스 나건 데인가 봉 데모네 봉 데보이 메이슈원 나가 소와다가 오비 메노와 네모멘티아 데보이는 데인가 봉 이나는 데맨 나 오와데 위키 Again, this is my UI, Kukurin Katanota, Melia from 89.9. By Napon Kuana, Ben Noraya Kanon Nagabui, the one ever Mongata, we on Melia from 89.9. Ilaginan, I Naponia, never Otakin Kanon, and a Kongora, Melia from 89.9, Diki, Nam Kongora, the Nemawakia, Kayanan Gunsina, Gunding Apongoraki, or Yaki, and the Bahantai. The Betakayo, Gunsina, the man that were the week, in on walking on a canoe and a kaisu on a buoy and a katabu metro and a bandipa and a tabu, a pera kibas, and in a wakim and ningabung, the we may sue a nogas, Nakaroko, or we may one nogas. Saxing I am a Gaya Paragi to one of the Melia from 89.9, Yakatanota and a penoemi business, Karikira give me a project, or I put in Bota in Makurino. A kekam can canoeami, Noronwaika, Hawakin away the Bota Nomata. Ayo am dai ngai apon dang ni bubu kita wana bubu ndana am kata no ta kem promotion leita ke mara marketing offices I bakin kadinam ndana baka de bubu ayo ndar bubu namba ai ka ono wa tenua akia tenua akia to wana ne mau akia ke isu wa tenua akia akia to wana wanua to wana wanua a isu wa tenua akia a wa akia isu wa to wana wowa kamra pa mairon de CEO de BPA Narita orang memang kata nuwata, nanu kawaki.